스도 만에 어찌리기 두룩을 줄어와 자체우글러들불시량인니슬하이슈정인하다 근타르트네 다트란 소주회살 멍진수이들 새는 새복 무득지지 은이야곤 발마 그제 암네 대니 니긴 찌르고 엉시 좋아 알근 애들 쪄슨 돌기 르고르 다이주 좋아 아 좋은 뜨거든 벨단 벌슨 오시르바 캔 외롱 니긴 태 딜렛 하간이 지니 와로볼 아디스인 임벤 하간 있지나 하루 그린 덧들어 없듯 하는 거 잡을릉이 들쓴 임벤 대샤샴 받아도 주불 복다이 좀 부여란 잘을 좋았으네 의식 아다 리우랑 주니 으드각샤가 열두와 그치